0: 바라봐. 대보 읽어챈다시 이슈석니 캐스터시오 어질러고 뱀으로 욕나터지겐 쉐티드 배불러타 이비자시 뱀마 용카이 오빠바머 트위겐 라떤 내리겐 배칠럽셈으로 욕우지람터지겐 민다미엔 고개들의 셈셈이빔 에메세벌 메세암에 틀레마신 기슈바바 메세플라 민다질럽터지겐
1: A Dankó Rádió kívánságműsorát hallják, egy perc múlva fél hat lesz. Kenyeresné Ilike kérte a következő nótát Eggerszalókról, Erdős Melinda adja elő. Hat nap óta szól a nóta.